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과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어둠처럼 보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를 조용히 준비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 마음은 다시 평안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과정은 결국 선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요,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물어 주시는 선물에 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늘 언제나 내 편이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들한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옥탑방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확정되었네.

네, 그러네요. 시원한 바람이 감사합니다라고요. 육안의 파리원님 보내주셨어요. 인천도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1595번님도 샬롬, 시원한 아침입니다. 대전도 그렇군요. 내일 아침은 더 시원할 거라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입추가 지난 지 이제 됐죠? 일주일이 됐나요? 이제 입추가 지나면 또 처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저는 퇴근길에 조금 늦은 퇴근길이었거든요. 아, 좀 춥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처서가 곧 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죠? 지난주 뭐, 저희가 한 주말, 주일 그 전만 해도요, 더웠어요. 그죠? 물론 뭐, 아직도 좀 더운 지역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30도 이하로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찬양도 더 시원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라고요. 보내주셔. 제가 상상이 막 되는 거 있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뭐, 국민체조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2667번 님도 찬양이 신나네요. 엉덩이 한번 흔들어 볼까요? 라고요. 아,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람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의 출첵 받아봤었죠. 아, 오늘은 또 어떤 출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지 오늘은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과 또 따뜻함 또 지혜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길이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들 또 엉덩이 흔들흔들 또 신난 찬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팀 650의 찬양을 함께 하시죠. 선하신 나의 주.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서머 스페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신청곡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서는 또 준비한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 코너들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은혜로운 찬양 듣고 싶은 곡들 많이들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첵 제시어 드렸어요. 오늘 출첵 제시어는요, 손길입니다. 아직 그 손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손길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야 되는데 아직 그 손길이 좀 더딥니다. 네, 손길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586번님 손길 하셨고요. 띄워서 손길, 또 붙여서 손길, 점점점.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좀 기다립니다. 이런 말이 좀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의미일까요? 3586번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3586번님께 따뜻한, 네, 손길을 담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아, 맞아요. 우리 1595번님 다음 주에 화요일이죠? 찬송가 교실이 있네요.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드디어 이제 정규 코너죠. 찬송가 교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595번님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4198번님, 손길 저요. 손길이 느껴져요. 아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패션프루트 받으셨죠? 당첨이 되셨어요. 패션프루트. 제가 이번 주에 드렸나요? 지난번에 받으셨나요?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옆에 달아놓긴 했는데,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16번님, 손길 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1416번님, 앱으로 지금 청취해주고 계시는데, 임땡이님이십니다. 임땡이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 손길, 그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이미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주님 닮은 가을. 러비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의 손길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길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샵 9030번입니다.

주님 닮은 가을이었습니다. 사랑이들한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4분을 넘어섰고요. 손길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와, 가을이네요. 무더위도 주춤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9979번님, 손길 저도요. 요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해요. 아멘.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서 은혜로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닮은 손길 하셨어요. 아, 이게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는 정말 크죠. 네,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또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9979번님의 그 상한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고요. 또 깨끗하게 네,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경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요. 오는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경주 남부교회에서요. 경주시 장년 또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교회 장년 또는 청년 청소년 찬양팀이 있죠. 또 예배 인도자 교역자 모든 분들이 참석 대상자시고요. 찬양단 세미나는 사실 많이 갖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각자 교회에서 찬양단이 있는데 우리 찬양단이 어떻게 또 실제적으로 찬양단의 운영과 또 교육을 통해서 지역교회 찬양사역의 또 질적인 성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열심히 찬양단을 잘 꾸려가고 또 사역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잘하고 있나? 궁금증은 항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찬양단 네, 세미나 준비했고요. 강사는 데이빗밴드 대표이신 전용수 목사님이세요. 아시죠? 네, 저희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 작사상 PD 특별상을 수상한 데이빗밴드 대표 전용수 목사님이 또 강사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찬양단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많이들 또 함께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아마 6시까지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주 남부교회에서 있고요. 특별히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장년, 청년, 청소년 찬양팀, 또 예배 인도자를 비롯한 교육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 학생들 찬양단이 있거든요. 잘합니다. 네. 토요일에도 연습하고, 주일날도 한 시간 일찍 와서 또 연습하고요. 그 섬김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 함께 또 참여하시고 도전 받으시고요. 더 풍성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길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4924번님도 손길 들어와 주셨어요. 이번 주 포항중앙교회 금요 에바다에서 저희 전도회랑 언니 전도회 특송인데요. 특송곡 신청합니다. 함께 감사하세요. 송경미 목사님의 찬양이고요. 금요 에바다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느끼며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924번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잘또 기억했다가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4924번님 받을 수 있는 주소와 또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아, 3198번님 아직 못 받으셨다고요? 어제 제가 발송을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번 주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패션 프루트? 네,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 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라고요. 또 이렇게 9979번님을 위로해 주셨네요. 이게 또 사랑의 뜰 안의 힘이 아닐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 사랑의 뜰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어요.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이정림 사모님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 은혜의 땡입니다. 라는 곡이에요. 은혜의 이한 글자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는 히읗입니다. 은혜의 땡입니다. 여기 들어갈 한 글자 히읗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흔히 우리가 뭐 영어로 파워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한 글자 무엇일까? 히읗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곡을 끝까지 들으시면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364번님, 피디님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언제 들어도 따뜻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샬롬 해주셨어요. 어머,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죠.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5364번님께도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5364번님 보러, 어머, 나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용기 내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셔도 대환영해 드립니다. 돌발 서머 퀴즈 정답도 계속 보내주세요. 은혜의 히읗, 이한 글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9507번님. 아, 우리 알면서도 괜히, 우리 1595번님. 제가 초성인데 히읗이라고 했는데, 그죠? 심입니다 하셨어요.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시죠? 자, 오타라고 생각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와, 저한테까지 선물 주시다니 감사해요. 라고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자주 들어오세요. 자, 이정림 사모님의 자녀 은혜의 땡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은혜의 땡입니다라는 곡이었어요. 이정민 사모님의 찬양이었고요. 여기에 들어갈 한 글자, 히읗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5364번님 오랜만에 오셔서 당첨이 되셨죠? 오늘 엄마가 응급 혈관 조영술 들어가서요.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힘을 얻네요. 아멘. 찬송에 또 은혜를 한번더 받습니다. 라고 유유. 아이고 감동 받아서 눈물을 지금 살짝 흘리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잘또 회복되실 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네요. 저희 아시죠?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주거든요. 8월 마지막 주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쓰신 최상우 목사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 준비하고 있어요. 2023년도 갓피플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또 목회 사역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눠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 책을 쓰신 최상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자의 만남.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쌤이나 이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신청하신 분들의 그 내용을 봤더니 다 사연들이 다 다양합니다. 방송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요라고요. 또 책을 보고 신청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멘트가 참 은혜가 돼서 신청합니다. 기도가 절실하게 세미나 신청합니다. 그리고 응답 잘 받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라고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라고요. 우리 4927번님도 세분 같이 오신대요.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오셔도 좋고요. 주변에 지인분들 계시면은요. 또 같이 오셔서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의 돌파구를 또 찾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7201번님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혼자 오지 마시고요. 아는 또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오세요. 기도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과 꼭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께는요. 최상훈 목사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 예수님과 한달 살기 이 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날 조금 일찍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선착순 50분께만 신간 도서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라고요. 지금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돌발 서머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 정답은 한 글자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힘이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힘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유, 네, 잘하셨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그죠? 힘,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요.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유, 꼭꼭 잘 씹어 드셔야 됩니다. 네. 소화가 더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 네, 손길과 함께 정답, 힘. 방송 듣는 지금이 힘이 있고, 앞으로도 힘이죠. 언제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이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이에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8064번님, 그리고 554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세요. 오늘 사랑이 들은 1부 끝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5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기존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6장 부엘라 헤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에는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부엘라 헤로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같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런 뜻입니다.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사례는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가 89세가 돼가지고 임신은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아들 낳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하니까 이 하갈이 자기 주인, 여주인 사례를 아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멸시하니까 사례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사례가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사례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샘을 합니다. 그 샘을 곁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사례 여종 하가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는 거예요. 하가라, 이렇게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지금 여자의 몸으로 임신해가지고 혼자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걸 아시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하갈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나같이 부족한 여종, 또 애굽 여인 여종, 그 주인한테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부엘라 헤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갈같이 도망하고 피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나타나셔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직분 높은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하갈같이 종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래서 하갈이 거기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엘라 헤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배웠는고, 오늘 하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잔치 공동체 앨범에 있는 곡 그의 집에 영원히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고요. 8064번님 김혜경님이시네요. 주소 잘 도착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7367번님 세미나 신청해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보고 싶고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요 라고 7367번님 보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는지 한번 또 점검할 필요도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실 수 있습니다. 8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최성훈 목사님을 모시고요.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그 목사님의 고백과 함께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초대하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57번님이세요. 정PD님, 저는 오늘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러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가는 중입니다. 많이 떨리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2357번님 오늘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러 지금 대구에 가고 계시는 중인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또 앞서 준비해 주셨고 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357번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9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4월과 5월 찬양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함께 하시죠.

0: 이야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극동방송 사랑이 들어간 썸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썸머 스페셜도 이번 주가 지나면은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규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썸머 스페셜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강찬 목사님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곡이었죠. 3100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피디님 출석합니다. 어젯밤은 많이 시원했습니다. 지금도 매미가 엄청 울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4540번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께서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도 좀 오래된 곡이죠.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세문안교회 세운성가대 찬양으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이 곡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

예배 개관 감사 예배가 어제 드려졌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들으시고요. 오전부터 또 방송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역사사진 전시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관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1일 금요일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5층 공개홀로 오시면 되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고요. 주일은 휴관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의 역사,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사진 한점한 점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실 겁니다. QR코드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 이야기를 한번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어서 그 스토리를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좀 다양한 그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월 21일 금요일까지 네. 저희 극동방송 역사사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롯 찬양 신청해 주신 분 우리 1595번님이세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면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159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성탄절 11월 한 초?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캐롤 찬양이 전해지죠. 근데 이 캐롤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서머 스페셜입니다. 끝나기 전에 캐롤 기쁘다 굳이 오셨네 청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캐롤을 들으면 더 추워지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캐롤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라모십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퀴즈. 2부 시간에서도요 서머 퀴즈 준비했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요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주는 퀴즈 문제인데요. 앞에서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신 분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멘트를 해주셨어요. 아, 원하고 바라고 이거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같이 기도 요청을 해주셨죠. 오늘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인데 많이 떨린다고 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이거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은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357번님, 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원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땡땡합니다. 이 두 글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두 글자이고요. 초성 힌트는 기역과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역과 디귿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역과 디귿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8월 26일 수요일 저희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의 만남에서 저자로시는 최상우 목사님의 책 제목에도 이 정답이 들어갑니다. 땡땡은 네모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여기 들어가 두 글자와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미워십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땡땡합니다 라는 곡 함께 하시죠.

0: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네모합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답이 또 계속 나왔죠? 정답 아시는 분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힘을 믿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느낌표 찍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거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날마다 깨어 이거 하라라고도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너는 나를 닮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이거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나의 정체성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경주시 분항로에 위치한 카페 분항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찬양 퀴즈가 나갔고요.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도 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곡이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기도가 정답이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하시면서 우리 3100번님 말씀 보내주셨네요. 기도에 힘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정답 기도라고 하시면서 기도 와우라고 하시면서도 보내주셨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 퀴즈 정답은 기도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또 추첨을 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760번님 그리고 445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육안의 81번님 미리 인사해 주셨어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40번님도 네, 사무실에 이제 도착하셨다고요.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내일 사뜰에서 또 봬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황다은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은 10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탈모인들이 병원에서 머리카락을 심는 데는 수십에서 아주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젊은 시절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모발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빠져서 그 개수를 헤아릴 정도로 휑하게 드러난 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 머리카락의 값도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가는 치과에서 최고급 재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아주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치아 28개를 모두 합하면 그 돈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안과에서 두 눈을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육신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은 그 어떤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 생명은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는 본문 33절을 통해 먼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고 넉넉하다는 뜻이고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일일이 셈하고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했던 둘째 아들, 흔히 탕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예화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탕자 나는 바로 오늘날 우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판단력과 분별력, 추진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도와주셔야 성공과 형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계속해서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본절의 뜻은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받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산다든가 종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착복한다면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 지녀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주인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나를 바로잡고 갈라지는 내 마음을 하나로 붙잡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통해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서 남이 뭐라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0: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목사를 무시하면 그는 무식한 과학자다. 목사가 과학자를 무시하면 그는 또한 무식한 목사다라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도로서 심지어 어린 아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참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시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주를 먼저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여름 시작쯤 수박을 먹고 남은 껍질과 씨를 텃밭에 묻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작은 싹이 올라오더니 넝쿨을 이루고 이제는 주먹만한 수박이 여럿 열렸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열매를 보고 나니 얼마나 신기하고 반갑던지요. 그날부터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을 주고 작은 변화들을 살피고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즐겁더라고요. 땅에 묻힌 씨앗은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땅 속의 씨앗이 조용히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 무더위에 계신데요.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1: 네, 무더운 날씨에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여름에 장마비, 장대비처럼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라고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새롭게 산길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

0: 의지하며 아버지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한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입학했으나 적성에 잘 안 맞아 반수를 해서 화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면서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와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
0: 조카에 대한 사랑이 네. 가득합니다.
1: 네.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카 우리 박유성 형제가 또 하나님 새로운 또 가로 전과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화학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대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반석에 이른 흔들림이 없는 참으로 뜨겁고 젊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조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귀한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에 또 좋은 우리 교수님과 또 선후배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더 단단해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폭넓은 사고와 또 깊은 인격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다음 세대 우리 박유성 군이 잘 자라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3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늘 환경미화로 귀히 섬겨주시고 동역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회사에서 또 회사를 늘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는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마음의 깊은 보람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분이 아버지 임원했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정에 또 기도를 들으시사 이 가정을 살펴주시고 또 남편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웃 회사원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사님과 가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0: 목사님, 남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눈이 피로가 쌓인 것처럼 피곤해요. 원기 회복될 수 있고 저희 가정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관계,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주께서 인애와 자비를 꼭 더해 주셔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 때마다 찬송을 아버지여 부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아버지 능력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온몸이 깨끗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밝은 눈도 허락하시고 또 몸에 생기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634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리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1: 가정을 위한 기도네요.
0: 네.
1: 자비하신 주님, 믿음의 가정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 가정이 또 아들, 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라고 깨는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따님과 사위 또 하늘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시고, 타지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정의 또 주인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과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여 지혜도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하나님 부모 또 사랑하는 네 분에게 더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부부로 또 믿음의 귀한 부부로 자녀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해 감으로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가정 자녀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장 정자교회처럼 1년 365일 전도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1부 교우 전체, 2부 교우 전체, 3부 교우 전체, 4부 교우 전체 예배를 마치면 노방전도 나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터미널로, KTX역으로, 죽도시장으로, 효자 철길숲으로, 영일대로, 칠포 월포 해수욕장으로, 호미곶으로 하셨습니다. 네, 전도 많이 하는 정자교회 성도님인가 봅니다.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0: 아버지 어디가 땅끝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이 땅끝이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와 온 교회가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일에 더 열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또 온 교회가 함께 나가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가족, 형제, 친구, 이웃, 또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모든 인류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며 천하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직하기 원하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정자교회에게 주신 구령의 열정이 포항을 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한 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자교회 응원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20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천에 있는 평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평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이 땅에 많은 또 아버지 후손들이 또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또 농촌 지역에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새로운 젊은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골에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되 젊은이들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깊은 힐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천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평천교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도록 아버지 저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천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한국에 있는 모든 농어촌 교회를 통하여 주여 점점 어려워지고 있사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며 남아있는 많은 우리 또 국민들을 또 농어촌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평천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아웃리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그러하신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또 집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 가지 아버지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나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3박 4일 또 이렇게 집중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아버지 또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들의 신앙이 부쩍 한번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0: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숫자가 줄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며 아버지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음, 하늘의 복음, 하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름에 우리 온 땅의 모든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땀 흘리는 모든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특별한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2016번 기도 제목입니다. 전기 공사 쪽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 안 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네, 목사님. 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전기 공사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랑 아들을 기억하시고 위험한 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장비와 또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또 명철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또 영육 간에 건강 주셔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여름에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아버지 상원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여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좋은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 중앙 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특별히 선착순 50명에겐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꼭 함께 하셔야겠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며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책을 저술하고 강의해 주실 목사님에게 하는 위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땅 밑에 있는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양함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전받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입추를 기점으로 날씨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환절기의 영향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잘 넘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1: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김없이 또 날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아버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지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는 주님, 날씨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프지 않도록 자기 몸을 잘 점검하며 보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이 연약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 환절기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또 하나님의 또 아버지 땅에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421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반 병실로

0: 옮겨서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또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몸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참으로 강건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약하여 언제 병들지, 또 여러 가지 사고에 약한 우리의 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반 병실에서도 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하나님 병원 생활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내가 몸과 마음이 연약할 이때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침상에도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의 연약함이 신앙의 아버지 어려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모든 과정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받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유학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오늘 최종 면접만 앞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인생에 또 말년에 귀한 부름을 받아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더 뜨겁게 주님의 복음에 확장케 못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또 영역 간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앞길도 형통히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접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또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하며 아버지 직장 생활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새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이 모든 주의 종의 가정 위에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52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책을 다시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또 책을 통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또 인격과 또 세계를 세계관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웃교회 황영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은 모든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에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4: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 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암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 소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라는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르는

0: 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 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방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 교회의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5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승우 국립부경대학교 외래 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교회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숭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 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 대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둘째 아들 최강 사무엘 군은 서울 한나무 거리에서 직접 작성한 전도지를 나누며 거리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 교회가 이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7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30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주로 감동하는 편이세요? 자주 감동해야 더 행복하다라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대체로 감동하는 순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뭐 한국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유명 예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감동적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감동의 효과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 자기 비하를 멈추게 하는 힘, 걱정과 고민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감동의 효과가 정말 크죠. 자주 감동하면 할수록 얻는 게 많아지는데 감동도 연습이 필요해서 감동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하기, 일상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것들 사진으로 남기기, 하루에 한 번 예쁜 하늘 올려다보기, 크고 작은 감동 경험 기록하기, 가치관을 넓힐 책 읽기 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가장 좋은 감동 훈련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 감사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더 감동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동으로 더욱 건강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감사에 관한 찬양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한 시간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나소라고 줄임말로 적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서 보면 다윗은 아직 20대입니다. 그는 20대에 이처럼 지독한 고난의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겪은 시련과 고난이 이리도 지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31편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현실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는 결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그는 지독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나고 흥분해서 얼굴부터 이상해질 텐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이 휴가 고민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고민인데 북한에도 여름 휴양지로 이름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원산인데요. 최근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에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3, 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로 평양의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이른바 돈주 같은 부유층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과학자나 근로자들도 이용할 거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에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가깝죠. 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름난 해수욕장은 일부 주민들에게 그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동네 하천이나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죠. 같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발해 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갈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온누리 워십의 첫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수원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5112님도 저는 5호선의 종착역 주변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학생들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남겨주시면서 와, 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충성 샬롬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5703님 강남으로 이동 중에 전철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음식 배달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2261님. 아, 오토바이 타시면서 배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무더위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해피데이 매일같이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북한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091님. 이 소망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다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산 땅에서 평양 땅에서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극동방송 들으면 들으면서 늘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저의 믿음이 다져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청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두 번째로 만납니다.
2: 아,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영선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목사님을 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십니다.
3: 내 차 뒤에 정성껏 붙여놓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이 스티커를 보고 극동방송을 듣고

0: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차에 그 스티커 보고 제가 주파수를 맞추고 다니 듣고 있다가요. 집에 주차장에 도착을 하면 설교를 듣는 말씀이 있다가 너무 설교가 좋아가지고 이거 다 듣고 내려야겠다 하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또 찬양이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고 나면은 이것도 다 듣고 내려야지 했는데 또 다른 게 좋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마트로 가가지고 바로 라디오를 샀어요. 집에 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듣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서 이것을 계속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0: 김마리아 집사님은 2012년도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 2012년도에 5월 달에 수술을 하고요. 그 사이에 수없이 쓰러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못하게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의사가 가망 없다라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인데 그때 입원해가지고 제가 퇴원해서 12월 달에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0: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급성 심부전증이 왔지만 투석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투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검사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검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투석하지 않았,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0: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친구들이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1: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때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예수님 있냐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도 교회 다녔니? 하물며 사님 자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녔니? 너도 교회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니? 내가 그랬더니 너가 하도 뭐 절바지를 입고 절에 가고 해서 말을 못했다. 그럼 너는 믿음이 약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약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못했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으신 거, 좋은 거를 왜 알려야지. 왜 너만 가지냐고, 너만 천국 갈 거냐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갓난아기의 옹알이와 같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불로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요나서 1장 2절 요나야, 예, 너는 일어나 적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악한 것도 하늘에 상달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 북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독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은 아합 왕의 권력에 못 이겨 아합 왕의 말에 속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아합 왕 시대에 거짓 선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들은 전부 앵무새였습니다. 아합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도 거짓 선자는 아합 왕에게 손을 빌면서 아 잘합니다 잘합니다 폐하. 거짓 선자들이 입만 열면은 나라가 멸망 직전에 다가왔어도 나라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아합 왕을 향하여 꾸짖고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금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심판이 가깝다 외쳤지만 아합 왕과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열왕기하 24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대를, 바벨론 군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여호야김은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를 유다에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 그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바벨론 군대를 보냈다, 여호와가 유다를 쳤다, 여호와가 유다를 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뭐냐?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므낫세는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도 인생 전반기에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솔로몬 왕의 후반기에는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솔로몬도 무섭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고 싶었지만 왜 죽이지 못했는가?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 심판하는데 므낫세가 아버지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고 많은 백성들 피를 흘렸어요. 열왕기하 24장 4절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죽였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값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 때문에 죽은 아벨의 피값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줘 주었다고 해서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80명을 사울 왕이 다 죽였어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십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값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작은 포도원을 소유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 나봇을 죽이지 않아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5년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아,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지금 5년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적인 사망자 통계입니다. 러시아 젊은 장병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 젊은 장병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양쪽 2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푸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통치를 거치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여러 가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 몇백만 명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을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끝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올해 성경학교 주제가 용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회개할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악독한 세상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외치고 싸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장장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전부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미친 선지자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날마다 40년을 통곡하고 울며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북방에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졌다, 속히 돌아오라 외쳤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나라가 평안한데 에이 설마 하다가 결국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미래를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 이래 죄가 없던 시절, 죄가 없던 나라, 죄가 없던 민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건재한데 어떤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든 역사가 증명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둘째, 집단 행동이 정당화되는 나라는 망합니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은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6.25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때는 총소리가 나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총소리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위기인 줄 잘 모릅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사법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 국가 안보의 위기,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상적인 위기, 지금은 대놓고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해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대한민국당에 살면서 이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절망이고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림잡아 200여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200여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스라엘입니다. 둘째가 미국입니다. 셋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미국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쉽사리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부정부패하고 정치가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썩어 분들어진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도 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부정부패하고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직은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한마디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가 늘 생각납니다. 강원도 원주 가나안 농문학교 기도실에 김용기 장로님이 벽에 큰 액자를 걸어놓고 이렇게 써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가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최초로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부탁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크게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가운데 불빛이 심해요.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풍랑 속에 배를 저 항해하는데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나라 사공은 주님이라. 한국교회 사공은 주님이라. 여러분 가정의 사공은 뱃사공은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불빛이 심해도 괜찮습니다. 뱃사공이 주님 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직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마디씩 기도하여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0: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어두운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포항 늘사랑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새깨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있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드리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미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저도 싶었어.
0: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의 찬바람 느낍니까?
1: 약간 시원하더라고요.
0: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1: 바람이 좀 다르죠.
0: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1: 와.
0: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아,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 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 집사님.
1: 네.
0: 그 호떡 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어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아 와.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님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와.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1: 네.
0: 광야점이네요.
1: 네, 광야점입니다.
0: 네.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1: 네.
0: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1: 네.
0: 예,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엔 맛집은커녕 편의점 1+1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노 맛집존이야. 아이고 배고파.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0: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는 거려.
1: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

0: 그래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 집도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별점 0.5점 드립니다.
1: 여러분, 여러분, 나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0: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1: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0: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1: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0: 우와,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빠 속초 그 자체라고.
1: 어? 그래? 그럼 나도.
0: 어서 먹어봐.
1: 진짜네. 완전 단짠 단짠.
0: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1: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0: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1: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0: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먹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매출하기야!
1: 대박! 저녁 메뉴는 매출하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0: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5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성취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2: 네, 나와 있어요. 정답이,
1: 정답이
2: 있어요.
1: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시.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그렇죠?
0: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 만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떻게 PD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실래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만나? 자,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1: 네.
0: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만나줘.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께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0: 아, 네,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네. 네.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0: 예.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0: 방학, 무교, 예,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예, 남자 네,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 했는데
1: 네.
0: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1: 네.
0: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1: 방학이고 무교라고도 예. 보내주셨네요.
0: 자, 이분 한번
1: 네.
0: 정답
1: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0: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1: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0: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안 졸리게 기도해 달라고 네. 0306번님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 저 극동 방송의 예.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아까 진짜 운전 예.
0: 아까는 예, 운전 중이었고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2: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0: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아까, 예.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2: 아, 지금 정차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0: 조금 있다가?
2: 예.
0: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2: 예.
0: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0: 교회 예, 안 다니는 방학생 맞죠?
2: 예.
0: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예.
0: 아, 이분.
1: 네, 운전 방학, 중이셔서.
0: 방학생 맞네요.
1: 네, 맞아요.
0: 예, 아까는 이제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1: 자, 다음 아, 분 한번.
0: 네.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781. 0781. 1번 만나 잘 맞춰주셨고요.
0: 네.
1: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0: 4년 방학생.
1: 네.
0: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전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0: 네네네.
1: 써주셨네.
0: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1: 네,
0: 해볼게요.
1: 다시 한 번요.
0: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0: 유한전화입니다. 0781번님. 어,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1: 맞아요.
0: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예? 쉬어. 받으셔야 되는데. 쉬어. 아. 우와. 아우, 안타깝네요.
1: 네.
0: 아우, 0781번 님.
1: 네.
0: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1: 다른 분.
0: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자, 이분은 7078번 님.
0: 7078번 님.
1: 네.
0: 자, 1번이라고
2: 어?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0: 있어요.
2: 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자, 저 극동 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0: 여보세요?
3: 네.
0: 네,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학생이에요?
3: 네.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0: 애기 엄마예요. 어. 그렇구나. 예, 예. 어느 지역이세요?
3: 성북구요.
0: 서울 성북구?
3: 네.
0: 어.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3: 네.
0: 아, 너무 목소리가 학생 같아 가지고
1: 네,
0: 저는
1: 네.
0: 애기가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어 그렇구나. 예예. 예. 애기가 몇 살입니까?
3: 네 살이요. 미운 네 살이요.
0: 미운 네 살.
3: 네.
0: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3: 네.
0: 몇 년 방학이에요?
3: 4년이요.
0: 4년. 그러니까 애기 네.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3: 네.
0: 아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3: 네.
0: 어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3: 어, 껐는데.
0: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네. 거 맞죠?
3: 네.
0: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 방송은?
3: 옛날에 저희 친정 엄마 옛날에 틀어줘가지고.
0: 네네.
3: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0: 옛날부터.
3: 네.
0: 어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3: 네.
0: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3: 네.
0: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3: 네.
0: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3: 네.
0: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3: 네.
0: 그렇죠?
3: 네.
0: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4살, 그 아까 미운 4살, 그렇죠?
3: 네.
0: 미운 4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3: 네.
0: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3: 네.
0: 응? 알겠죠?
3: 네.
0: 자, 우리 전화 연결 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3: 네.
0: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3: 아, 뭐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0: 선물은 잘 몰라요? 자, 그럼 네.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3: 네.
0: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마나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3: 주얼리요.
0: 주얼리?
3: 네.
0: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네.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3: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0: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3: 네.
0: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3: 네.
0: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3: 아니요, 엄마는 방학이에요.
0: 아, 엄마가 극동방송 알려줬다면서요?
3: 네.
0: 근데 엄마도
3: 때문에
0: 엄마
3: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예예. 예.
3: 그래서 같이 갈랜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요.
0: 아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3: 네.
0: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3: 네.
0: 우리 4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3: 네.
0: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3: 네.
0: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3: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예요.
0: 그쪽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3: 네.
0: 근데 아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

0: 있는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 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
0: 4년 네. 방학. 4년 네.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1: 네.
0: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결단의 기도.
1: 네.
0: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믿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내 부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내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하나님
0: 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내 한국 예수를
0: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번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1: 네.
0: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지금 중단된 지 좀 오래됐는데 옛날에 네.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맛있게 네.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3: 네 감사해요.
0: 예. 자 이렇게
3: 네.
0: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3: 육아를 할 때 참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0: 네네.
3: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때 진짜
3: 네.
0: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예. 예배를 드리러 가도
3: 맞아요.
0: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3: 네.
0: 건지 참 힘들 텐데
3: 네.
0: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3: 네.
0: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
3: 네.
0: 그분한테
3: 다시 한번
0: 전화해볼까요?
3: 네.
0: 그분 이제는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3: 네. 0306번님.
0: 예, 예.
3: 네.
0: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3: 네.
0: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4: 네, 여보세요.
0: 네. 정차하셨나요?
4: 예, 정차했습니다.
0: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4: 아, 같이 있습니다.
0: 같이 있어요?
4: 예.
0: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4: 아,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0: 두 분 계세요? 두 분?
4: 예.
0: 그래요? 예.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예.
4: 예, 예 껐습니다.
0: 꺼셨어요. 옆에 예.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4: 아,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0: 옆에
4: 계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0: 교회 잘 다니시는 분.
4: 예.
0: 우리 0306번님은 몇 년 방학이세요?
4: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방학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4: 예.
0: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4: 예.
0: 오늘 방송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4: 저는 여기 잘 듣지 않았는데.
0: 예.
4: 옆에 계신 분이.

0: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1: 예예.
0: 라고 듣게 됐습니다.
1: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0: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들었.
1: 같이 들으셨구나.
0: 네.
1: 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0: 그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1: 예예.
0: 소리는 잘 못 들었는데
1: 예.
0: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0: 네.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0: 네.
1: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네.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해주시거든요.
0: 예.
1: 오늘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0: 예.
1: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0: 예.
1: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0: 예.
1: 예.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 오늘 퀴즈 정답?
0: 퀴즈
1: 퀴즈는 못 들으셨죠? 퀴즈는? 예?
0: 저거 예.
1: 퀴즈는 잘 못 들으신 것 같더라고.
0: 예. 예.
1: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예. 없었는데 그래도 네. 방학 무교라고 써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이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난데 예. 아무튼 예. 이렇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0: 네, 맞습니다.
1: 어렸을 때. 예. 자, 오늘 예.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네. 선물 소개할 때 그 들으셨어요?
0: 예, 들었습니다.
1: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어떤
0: 예,
1: 거
0: 들었습니다.
1: 어떤 거 원하시나요?
0: 단백질 쉐이크.
1: 단백질 쉐이크 좋습니다.
0: 예.
1: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을지.
0: 아, 연어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1: 아,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0: 예.
1: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0: 예.
1: 0306번님을 향한.
0: 예.
1: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네.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님.
0: 예.
1: 알겠죠? 교회도 예.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예. 곳이 어디십니까?
0: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1: 인천 어디요?
0: 인천 남동구에서.
1: 남동구에서? 예.
0: 예.
1: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0: 예, 말씀해주세요.
1: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0: 아니요, 다른 동네.
1: 다른 동네. 그러면 예.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예.
1: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예.
0: 예. 네.
1: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0: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1: 아,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참, 이런 이렇게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찬양해서 예, 예. 이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 방송을 딱 네. 듣게 하시면서 네.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네.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인.
0: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무교 1번 맞춰주셨고요. 예.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네. 8179번님. 자,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3: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네.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가족들이 네.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3: 네.
0: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3: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예. 예.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요?
3: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3: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0: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3: 네, 맞아요.
0: 지금 와.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0: 다 같이
3: 네,
0: 듣고 있나요?
3: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3: 네,
0: 듣고 있어요?
3: 있어요.
0: 네.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3: 네, 맞아요.
0: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네. 교회 안 다녀봤어요? 교회?
3: 예전에 잠깐 그냥 일요일에 몇 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진짜... 그렇구나.
3: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3: 네, 가끔 해서 가끔 몇 번 따라가 본 적
0: 따라가 본 적은 있어요. 야, 네.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 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3: 네. 네?
0: 다 SNS 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네. 자, 일단 우리 8179번님 아까 제가 선물 막 부르는 거 들었나요?
3: 네.
0: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아무거나.
0: 아무거나 난 힘든데. 골라줘야 되는데.
3: 네?
0: 거기서 뭐요?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3: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3: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3: 저는 커피.
0: 커피. 알겠습니다. 네. 옆에 뭐라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3: 두 명이요.
0: 두 명. 그럼 한 명은 연어 네. 말고 또 한 명은 또 뭐 드려요 그러면은?
3: 네? 주얼리?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자, 연어, 주얼리, 네.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3: 감사합니다.
0: 그 대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네. 주얼리파 옆에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179번님 어렸을 때 몇 번 네. 이제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네. 죄인이거든요. 근데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3: 네.
0: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3: 천국.
0: 천국 가고. 그렇지. 착한 네.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네.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3: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3: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3: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1: 네, 같은 동네 살아요.
0: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1: 네.
0: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예.
1: 네.
0: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
0: 예. 어우, 이제 시간이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0: 안 남아 가지고 네. 자, 오늘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감사해요.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4: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 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 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 안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0: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복음에 일치된 삶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이 다른 이들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 가졌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준비했는데요. 모차르트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참 좋아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호른이 독주악기로서 각광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호른이란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긴 관이 꼬여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악기들의 음색을 융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총 4작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번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호른 콘체르토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서정적인 색채가 가득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1악장에는 오케스트라와 호른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주제를 이어받는 그러한 제스처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호른의 도야금과 또 호른으로 표현되는 아르페지오의 음형들이 아주 고전주의 작품이지만 낭만주의적인 서정성도 띄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악장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49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베리 터크웰의 호른 연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호른 콘첼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9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초기 작품인데요. 소나타 3번 C마이너 작품 번호 2번 가운데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랄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 마이너 작품 번호 2번 가운데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오르간 연주로 찬송가 9주를 생각만 해도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의 배 그리고 함께 한 배는 이제 깨지기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흉흉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선원들의 판단에도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요나 때문이란 것을 모두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흉흉한 바다 폭풍은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바다를 점점 거칠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요나의 마음은 저항의 마음으로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이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 말씀을 광명하기도 말씀하지만 때때로는 어떤 것에 숨겨두고 우리가 찾기를 바라시죠. 우리 옛적에 신문들 중에서 숨은 그림 찾기 있었던 우리 신문들 혹은 잡지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는 그 숨은 그림은 영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살피면 반드시 숨은 그림은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숨어 있지만 보이는 그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구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언한 계획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선원과 뱃사람들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다의 폭풍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인 것이죠. 땅과 이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는 그중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무엇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순간 요나의 대답 앞에 여기 있는 이 선원들은 마음이 고뇌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자신 때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이와 같은 이 풍랑의 원인 속에서 요나는 한 가지를 결정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엇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요나의 대답, 요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대답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나는 너무 극단적이다. 요나의 말인 즉슨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나 자신도 소명도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출 것이고 이 폭풍도 잦아질 것이다. 여기 이 폭풍을 진정시킬 방법은 나 사라지면 된다. 나 눈앞에 없어지면 된다. 내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된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이것이 요나의 대답인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란 명령 앞에 불순종하였죠. 그리고 요나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다. 그 대답이 오늘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바로 그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 요나가 바다에서 죽는 것, 바다에 던져지는 것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의 기수, 뱃머리를 요바로 되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령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크나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배를 요바로 다시 되돌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살 것이고 그리고 이 폭풍도 잦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져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이지요. 사실 요나의 이와 같은 대답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피하는 태도이죠. 나 없으면 되잖아. 나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나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이 정도의 대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요나의 대답에는 정면이 아니라 회피의 마음이 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의 이 대답은 한편으로는 비겁합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에게 이 폭풍의 대가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희생의 제물로 바다에 던지는 일은 괜찮은 일일까요? 나 한 몸, 내 한 몸 살겠다고 누군가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는 일은 일상적인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으로 떠밀고 있는 요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 대답은 진실, 정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회피와 도망과 도피의 방법을 요나는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요나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선장과 뱃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욥바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하느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결단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 깊은 곳에 있는 큰 물고기도 예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재차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뱃사람과 사람들이 모두 욥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야, 미안하구나. 저기 저 친구 요나가 그 마음을 바꿨고 회개하였으니 너도 이제 돌아가려구나. 내가 다음번에 좋은 시간, 좋은 일로 불을 터이니 그때 만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플랜 A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의 마음과 얼굴을 구합니다. 바로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나처럼 너무나 자주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매번 어마어마한 뱃삭스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7,000km입니다. 배로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뱃삭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엄청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 자기의 고집, 이 일로 인하여서 매번 뱃삭스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저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 이것은 후회가 밀려오는 일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하나님, 제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줬던 이런 사인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내셨을까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때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지 라고는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느웨로 못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측량하거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에 우리 빗대어서 하늘 보고 있노라면 어떤 한 날은 원망이 찾아오고 어떤 한 날은 실망이 찾아오고 어떤 한 날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는 매일매일 현장 현장마다 감탄과 감격이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순간들이 매번 펼쳐졌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은 그곳을 향하여 미리 달려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꽁무니를 쫓아서 수백 명이 늘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년여쯤 지난 어느 한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 눈에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밑으로 다가왔고 이 백성들의 열기, 예수님에 대한 응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로마의 식민지를 걷어내고 그들이 그처럼 바라보고 있는 민족의 독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한 나라로 일어설,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그 열두 제자는 떵떵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호령하는 것을 꿈꾸었던 시간 속에 있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 이야기를 바로 목적지가 눈앞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제자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크게 화를 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제자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나와 기대가 맞지 않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이것은 우리 믿음 없는 사람만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늘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맞지 않으면 내 방식, 내 기대와 다르게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똥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평생도록 쫓았던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 40대에서 한대 감염 태형을 몇 번을 맞았습니까? 몇 번을 돌에 맞아 죽을 위해를 도망쳤습니까? 몇 번을 우리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 지내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가장 충성했던 사도였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정도 충성했으면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만큼은 안락하게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처형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충성한 사람, 그렇게 열심을 다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삶이라면 마지막만큼은 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죽음을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였을까요? 복음의 진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됨에 진전된 일을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 로마의 황실과 시대에 오늘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의 감옥으로 황실과 그리고 저기 저 시위대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져서 그 곳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위대한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 그래서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소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유연한 계획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께 마음을 둘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만한 분별력과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육지로 돌리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가 침몰될 위기 속에 있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극한의 노력과 극한의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목숨을 대하는 이방인과 요나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저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목숨이 심판 앞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은 도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든 말든 상관치 않는 마음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멸망과 생존이 요나의 한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하여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순간 요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 이 선원을 보면서 요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뱃사람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요나와 뱃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요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는 깨뜨려지기 직전입니다. 그들의 피와 같은 이 재물들, 그들의 피와 같은 물건들을 바다에 모두 던진 것이죠. 요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위험해졌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지금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하여 뱃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사투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 보면서 요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살리고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나 한 사람 내 목숨 하나 살리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 현장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0: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기 이 뱃사람들이 배를 어디로 돌리려고 한다고요? 육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뱃머리를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다시스로 가는 뱃머리를 돌리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의 계획을 돌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저의 삶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사람들의 사투에 어린 이 시간에도, 이 뱃머리를 돌리고자 하는 이 사투의 시간에도 그 어디에도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뱃머리만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들이나요?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그 끝에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4절에서 선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입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주 여호와의 뜻,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될 고백입니까? 네, 요나가 해야 될 고백이죠. 이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완악해져 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여기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에게 요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끝장난 사람입니다. 피해만 끼친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선원, 그곳에 있었다면 요나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 속에 저 깊은 곳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이죠. 요나는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여기서는 그 지점에서, 모두 끝났다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실망, 나의 좌절, 나의 어려움 때문에 끝났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났는데, 나는 끝났다 선언했는데, 나는 끝낼 거야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그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상함 그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말했습니다. 다윗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절망으로 고개 숙인 사람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임했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를 지키셨고 새 아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백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이프로즈 싱어즈의 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의 찬양과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김정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캔디 페르슨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함께합니다.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 동산. 은혜 동산 이 시간에는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물가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기준, 어떤 성공의 기준을 따라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영혼의 갈증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조금만 더 돈을 벌어라,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조금만 더 성공하면 너의 목마름, 너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정말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해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목마름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뤄놓으면 이제는 다 채워진 거잖아요. 다 갈증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수많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운다고 해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다른 갈증, 더 커진 갈증과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의 한계라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깊은 것까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영혼의 갈증을 안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채워가던 그런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우물가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은 뭐냐? 바로 그 우물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갈증, 목마름과 갈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 갈증과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줄, 단번에 끝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친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오늘 본문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짧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어떤 종교, 정치, 모든 권력의 중심지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당시의 최고의 영향을 끼쳤던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 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화려한 중심지를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지인 유대를 떠나세요. 근데 떠나시는데 가시는 곳이 어디냐?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요.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지방에서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옮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방 시골에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해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중심지로 올라가서 성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잖아요. 예, 어떻게든 포항을 떠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지방에서 중심지로 올라가서 성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골이 아니라 화려한 도시로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은 우리 사람들과 반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은요, 이 유대라는 기득권의 이 상징을 내려놓고요, 소외된 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요,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변두리였습니다. 즉 유대가 가진 자들의 땅이 바로 유대였다면, 갈릴리는요,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의 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의 땅인 그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척박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함과 박수와 갈채가 넘치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결코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박수 받고 환호 받고 그런 곳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냐?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뭔가 부족하고 뭔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화려하고 부유한 유대를 떠나서 왜 갈릴리,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갈릴리와 같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은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낮은 곳에서 임하셔서 낮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자들을 항상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뭔가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는 다 비춰지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곳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소외되고 뭔가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 내가 어려운 자리, 내가 힘들어하는 자리, 내가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눈물의 자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상처의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외로움으로 끙끙 앓아왔던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경계를 넘어오시는 은혜입니다. 경계를 넘어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지금 3절, 4절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3절,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가운데를 질러서 곧바로 가는 길입니다. 두 가지로 가는 길이, 그게 바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에요. 즉 뭐냐? 가운데로 질러서 곧바로 가는 길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누구도 이 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다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가는 우회 도로를 선택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빙 둘러가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이 가운데로 질러서 빠른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저 유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가장 빨라요.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을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어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절대 내 발로 밟아서는 안 될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만나서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 말씀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 통과하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를 절대 통과해서는 안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지금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라는 이 말은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난 통과해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장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시간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야 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우회도로 갈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 하겠다. 그 여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여인을 만나서 다시 일으키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곳에는요, 그 여인은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뭐냐,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살아가며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기러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만남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 교제,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숙이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 곧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전통, 사회적인 체면을 완전히 다 깨뜨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전통, 기준, 체면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밟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마리아

같은 땅이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뭐냐, 성격, 가치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저 불효하는 절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저 불효하는 섞이고 싶지 않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나와도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제안해요. 그러면서 미리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절대 정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뭐냐, 성격도 취향도 생각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나랑 맞지 않습니다. 꼭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끼워 넣습니다. 절대 공동체 안에 나랑 맞는 사람과 있겠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 안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격도 까칠하고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신앙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못한 사람, 나랑 너무나 같아요. 성향도 같고, 정치적 성향도 같고, 성격도 같고, 모든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랑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여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다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언제 반대예요? 나랑 맞고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뭔가 신앙이 성숙해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과도 함께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함께 나누어 갈 때 비로소 그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교회는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경계를 허물고 내려놓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런 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요, 오랜 시간 쌓여온 깊은 장벽이 있었어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서로를 보면 서로 떨어져 가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서로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기준,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셨어요. 그 경계

를 넘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즉 세상의 편견과 기준이 결코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그분은요, 경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 한계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경계를 넘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기준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다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경계를 넘어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경계를 넘어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경계를 넘어오셨던 것처럼 이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피해왔던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준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경계를 하나하나 넘어설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경계를 넘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 세 번째는요, 상처 입은 영혼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6절 말씀 보면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6시.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는요 지금의 낮 12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12시, 낮 12시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해요. 엄청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일은커녕 거의 밖에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모두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지금 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일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여인은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깊은 아픔과 어떤 허물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이런 것은요 정말 어떤 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여인은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정죄,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에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활화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더욱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는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존재, 내 문제,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정오의 우물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다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는 하고 있지만
그

0: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슬픔을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감추고 싶은 어떤 자녀들의 문제, 무너져가는 이 가정의 어떤 상황, 이것을요 누가 알면 어쩌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문제들, 내 이 아픔을 알면 나는 어떤 이미지로 인식될까, 그런 것 때문에요 정말 홀로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을 견뎌내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아무도 밖을 서성이지 않는 그런 정오의 우물가에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쿵 이러쿵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픔과 근심과 고통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로할 뿐입니다. 우리를 만나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과거를 벗어버린 채 이제 새로운 미래를 나가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올게는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보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오의 우물가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울 수 없어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요 내 안에 계신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구하고 여러분 또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솟아나며 그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옵기는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이열, 치열,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오히려 뜨끈뜨끈한 음식, 특히 국밥 찾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저도 오히려 이런 국밥 같은 종류가 땡겨서 돼지국밥을 먹었는데요.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국밥을 먹을 때면 옆에 소금이나 새우젓이 같이 나옵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죠. 그 소금 한 꼬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소금으로 국밥 전체의 맛이 좌우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내므과 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가 말을 항상 지혜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음식에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말도 그래요. 해야 할 말은 용기 있게 하고 삼켜야 할 말은 지혜롭게 삼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을 세우는 말이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입술을 잘 다스리면서 소금처럼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말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항상 아름답고 고운 말만 나가면 좋은데요. 혹시 그러지 못한 하루를 보냈더라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또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나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저녁이길 소망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또 변화돼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 이 방송을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또 말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껏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많은 찬양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요일이죠. 달고 달디단 바이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말씀 찬양들을 많이 외워봤는데요. 또 퀴즈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들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로 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마지막이에요. 즉 달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도 마지막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 외웠던 말씀 찬양들 퀴즈로 또 따로 내진 않고 쭉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말씀들 복습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말씀들도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찬양을 오늘은 이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찬양으로 말씀을 익히면 너무 쉽게 따라 불러진답니다. 아시는 말씀 있다면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찬양 올려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하는 말씀 나온다면 더 반갑겠죠.

0: 오늘 말씀 중에 혹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 드리는지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올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또 마음에 꽂히는 말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댓글 보내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성탄절 시즌에, 작년 성탄절 시즌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말씀 올려드렸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오히려 성탄 찬양, 캐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우리 성탄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룩스의 목소리예요. 참 반가운 성도여. 더위가 싹 물러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다가오는 성탄이 더 기대되는 저녁입니다. 네, 이어서 올려드릴 곡은요, 우리 말씀 찬양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 성경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죠.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마지막 화요일로 달고 달디단 바이블 총 복습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외웠던 말씀들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또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보내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몇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찬양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찬양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방금 들려드린 찬양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이었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17절까지 찬양으로 계속 외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중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들이라서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또 몇 달에 걸쳐서 외웠습니다. 이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을 거의 다 외운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죠. 1절부터 17절까지 외웠습니다. 지금 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올해 상반기 1, 2월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요.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했던 말씀, 찬양으로 익혔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외웠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네, 팔복의 말씀 이렇게 외우니까 헷갈리지 않고 순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말씀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말씀 찬양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찬양으로 익혔어요. 네, 이 찬양을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어떤 말씀으로 돌아올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달고 달디단 바이블 복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 방송 청취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는 것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가 달고 달디단 바이블이 코너로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을 9월 중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 중 토요일 한번 저희가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을 맞서영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며 그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힘내세요.

갈수록 너무 바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회 구조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사람들은 바쁠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분주함 속에서 일부러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주변도 돌아보며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참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나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숙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말은 모두가 분쟁과 대립,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입술을 지켜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화목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 음성 들으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0: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무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 하지만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1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광복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희생했던 이들과 또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또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편안하고 순조롭게 풀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의 수고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또 자신이 살아서 광복의 날을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맡겨진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위로 몸이 지치면 평소에 잘 감당하던 일도 무겁고 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은 평소보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하루를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든 분도 계십니다.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겨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그런 연약함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빠른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 형편이 나아져야 되고 또 수고한 만큼 열매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가 더디고 정직하게 살아도 나는 날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는 더 쉽고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른 방향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바라보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으며 또 수많은 고난을 견뎌낸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붙잡힌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힘차게 달릴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겨우 한 걸음만 내딜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도 또 기도한 결과가 더딜 때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해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종교적인 조건과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근거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자신이 감동해온 그런 수고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닮아가며 맡겨진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멈추기 쉬운 때는요,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섬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멈추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며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몸이 지치면요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가족의 작은 말에도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지쳐 있구나. 주님, 제 말과 태도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먼저 사과하고 또 부족함보다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 무조건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달려감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그러한 도구 경주가 아니라 자신을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뒤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자신이 먼저 주님을 붙든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붙잡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오랫동안 참고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랑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가족의 말을 들어주고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교회에서도 과거에 봉사했던 일만 기억하며 현재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격려와 섬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수고만 헤아리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한 걸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배우고 고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고에만 안주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뒤에 이제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한 것은 과거의 그러한 기억과 교훈을 모두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순종을 붙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미 내려놓은 것에는 실패만이 아니라 그의 혈통과 종교적 열심과 또 율법적 의료 같은 그러한 자랑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그러한 상처와 실패뿐만 아니라 또 성공과 수고와 공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붙잡혀서 이번에는 나도 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과거의 수고에 머무면서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를 구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또 실패에서는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갔으며 또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독립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생업을 정직하게 감당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닮아가며 마침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주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대가 분명해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목표로 삼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때에 믿음의 길을 의심하게 돼요. 또 사람의 칭찬만을 바라보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섬김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또 빠른 결과만을 바라보면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면 상황과 결과가 달라져도 방향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믿음은 우리 일상의 모습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가족의 변화가 더뎌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의 섬김에 열매가 늦어 보여도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린다라는 것은 자신을 쉬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다친 사람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걷거나 또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를 자랑하지도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달리기의 시작은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고백했듯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더하시며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오늘의 믿음의 걸음을 붙잡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상처와 실패는 주님께 맡기시고 또 과거의 성공과 수고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붙들지도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빠른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힘들어도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함께 지켜나갑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지만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러한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성숙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직 다 이루지 못했음을 알고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이룬 자리에서 머물러 서지 말고 이미 깨닫고 받은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아는 만큼이나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 하면 오늘 용서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형편과 성장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짧은 기도 한마디 드리는 것도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빠르고 앞서고 있느냐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교육자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알리며 필요한 경우 상담과 치료의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 상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의 걸음도 소중하게 여겨주어야 됩니다. 기도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견디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혼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혼자만 잘 달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빨리 가는 사람만 칭찬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기다려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 힘이 부족한 사람은 공동체가 내미는 손을 기꺼이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속도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을

0: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이 내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믿음이 더디게 보여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말로 재촉하기보다는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봉사하지 않을까? 왜 예배에 자꾸 빠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묻는 전화, 또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지친 성도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까지 이르든지 간에 지금까지 깨닫고 받은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앞선 사람은 기다려주고 지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을 지키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미 다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직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지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의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수고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오늘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세 번째로 혼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표대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의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의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 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 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기도.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5번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현재 방송사 사정으로 송출을 고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정규 방송을 송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현재 방송사 사정으로 송출을 고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정규 방송을 송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 시간 20장 앞부분 좀 나누었어요. 특별히 24절까지 보면서 이제 22절, 24절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들, 특별히 그 장로님들과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밀레도는 에베소의 항구인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그 은혜의 그 과정들을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잖아요.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풍만하게 또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22절로 24절을 다시 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이 본문에서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훌륭하고 권위 있는 걸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 증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바울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는 것이죠. 이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증거하시기를 제게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제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함에도 나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런 표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금지하셨다. 여러분, 이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유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두셨던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받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런 거죠. 만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아직 달려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에게는 아직도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저 거쳐가는 곳이지 그곳에서 내 인생이 맞춰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직하게 전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28절 가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를 보살펴 보아야 했던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경험했고 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특별히 여러분, 사단의 제일 공격 목표가 목회자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방송 선교를 중단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이 극동방송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도록 사단이 뭐 가진 방법을 지금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 일을, 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이 중지되기를 원하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양들을 찢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떠나게 될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을 성령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자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돈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사랑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가도록 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에 따르는 정이 있습니다. 이 정이 우리를 서로 온전케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

그래서 교인들과 너무 감동적인 그러한 만남, 그 이후를 보게 되는 겁니다.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는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개선 행진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올 때 그에게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가졌던 감격스러운 만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바울과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한 배를 탔지요. 소아시아의 남쪽 연안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또 바꿔 탑니다. 이제 그는 다시 가이샤라 북쪽 해안에 있는 두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실제 고대 베니기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연안이죠. 이곳이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 지역이 될 겁니다. 3절 봐보세요. 또 어디로 가는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 3절에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를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왼편 저 멀리로 아마 구브로가 희미하게 보였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구브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섬을 보았고 그곳을 방문하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상업의 중심지였던 두로를 향해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게 되는 건데요. 본문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냐면 제 나름대로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는 여기서도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던 곳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요. 뭐냐? 바울이 만일 아직도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온전히 그의 생명 전체를 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곳으로 갔을 때 물론 한 가지 감상적인 이유가 있긴 했어요. 그것은 선한 이유였죠. 뭡니까?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는 이것을 직접 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앞선 시간에 많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뭐였죠? 왜냐하면 그는 한때 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빈궁한 상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을 갖고 있었고 책임을 또 지는 그러한 속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몇몇의 대표들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위로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후

0: 후에 쓴 기록들 때문이 그런데요. 어떤 겁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그 자신에 대해서 위로의 글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뭐죠? 진보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 이것은 바울이 실수한 거다. 이건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간 것은 이건 잘못이다. 여러분 어찌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더군다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울의 회심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게 어디였었죠?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기까지 공부해 오면서 바울은 아직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알게 되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려고 했는지 이 말씀이 중요한 답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그가 왕들 앞에 가게 됨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증언하는 바울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는 바울의 네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빌립보서에서 바울 자신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보낸 그 편지 가운데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도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이미 언급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하나의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만일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그것도 성경학자들이 말이요, 성경학자들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핍박받고 이렇게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조리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 지역에서 만난 제자들은 이곳에 가려던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곳을 향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수리아, 2번 예루살렘.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생명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성인이 된 크로스비는 결혼했지만 전염병으로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입니다.

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es,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허니 인 더 락,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메이드 포 모어, 엘레베이션 워십과 터런 웰스가 함께한 네버 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늘 우리 곁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매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뇌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토더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내가 선택하고 또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겠죠. 인간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결유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 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북한

0: 상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에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예,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1: 예.
2: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1: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2: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1: 네.
2: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씨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네,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2: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1: 네.
2: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2: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1: 예.
2: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이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1: 예.
2: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예.
2: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 20승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그

0: 긴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
0: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발전 20승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예.
0: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1: 네.
0: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찾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각종 동호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 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1: 네.
0: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1: 예.
0: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워면 좋겠다.
1: 네.
0: 예,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세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 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인공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의 최저 수입 가격에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다리 치어 1만

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 공업성은 수력 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 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 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 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 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츄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는 프로젝트 파서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의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쇼부름 이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우유까지 등적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했습니다.

한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쇼부름 이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프로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 34도, 광주와 울산 33도, 부산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에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기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말로다요 용 못하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소녀만이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귀중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소녀가 바로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인은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행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10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갖고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0: 여호와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서 이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곳에 온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아,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이. 아,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네. 좋은 분이다.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1: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0: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수 있어. 확신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1: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0: 아, 뭐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네.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1: 하나님이 예.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0: 네, 느낌. 네.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언젠가부터는 저도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네.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네. 그래서 내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0: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일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땐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1: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 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 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주고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뭐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0: 네.
1: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워봤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아, 통일을 많이, 그러니까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아, 그럼 목사님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육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0: 네네.
1: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0: 네.
1: 하나원에서 수리해서 나와서 여기에 사회 나와서도 제가 제발로 궁금해서 교회들을
0: 교회도
1: 처음에는
0: 나가시고.
1: 동네 교회 가까운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0: 네.
1: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0: 네.
1: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요.
0: 네.
1: 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0: 그쵸.
1: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1: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 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그 안에서도 니들의 생활 조직을 니들이 하게 달려 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0: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0: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너의 뼈를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견고케 하실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실 이 과거에는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규범을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는 규범 얘기는 쏙 빠지고, 남들보다 더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복가되는지. 그러다 보니 이게 요즘 열심히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나 되고 이 정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자꾸 상대화시키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세상 유행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나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기꺼이 알려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탈진리 시대라고 하는 물결이 유입되면서 삶의 기준이 계속 변하고 인생관과 세계관은 시시각각 요동치다 보니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질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 전에 어느 한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죽이고 그래요. 왜? 돈 있어야 요동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드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듭니다. 권력 붙들기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뭐 도대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쪽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해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말세지말이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현대는 책벌의 시대입니다. 책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책망, 꾸짖음, 교훈, 징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책벌의 시대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근거 없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인간답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과는 달리 이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절대 진리보다 상대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누워하셔가지고 그래? 한번 성공 추구해봐. 그러다가 공허감 느끼게 만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주시고 경제적인 유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책벌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책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책벌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역시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어떤 날이라? 능력의 날이에요. 저기 말하는 능력은요, 그저 남으로부터 창피를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모욕, 조롱, 멸시받고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할 때에 능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상황으로 하면 앗수르 왕 산헤립이요, 유다와 히스기야만 공격한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너 지금 상황 이런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거 의지했다가 나 누가 잘못되는 사람 아무개 봤다. 성경대로 하면 앗수르 대적했다가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정신 차리세요. 이 분야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절대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직장님도 왜 몰라요? 과학 인공지능 시대인데 신앙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성경 믿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믿음보다 과학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 예,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시대, 이게 바로 능력의 시대예요. 이런 능력의 시대를 살다 보면 내 신념 드러내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내 얼굴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데서조차 우리 믿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보니 많은 사람을 침묵을 지켜버려요. 왜? 아, 저 인간 좀 유별나. 본인만 혼자 뭐 거룩한 척하고 아, 유난스러워. 에이, 뭐 유난스러운 전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러지. 그런 평가 받을까 봐, 어떤 경우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입을 싹 씻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솔직히 세상은 하나님보다 도움의 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속삭이는 건 맞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인이 있으면 그런 교인 앞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려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이 철부지 같은 신앙이나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랬었지. 그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그러면 은근히 비아냥거려요. 누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0: 보니 숫자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위력을 알면서도 증명하지 못하니 입 싹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조롱받을까 봐 조심해요. 실은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의 무기는 단지 칼과 돈과 권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조롱당한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적 행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조롱당하니까 히스기야는 말이, 아,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참 여러분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포위됐을 때요,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죄진 것도 없잖아요, 공격받은 입장이니까.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죄졌다라고 말합니다. 비굴해진 거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죄인이라고 빕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인류 최초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것을 막 긁어다가 은과 함께 조공을 바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너무 히스기야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랬을 때 아수르가 알았다 혹은 완전히 퇴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물 쏙 빼먹고 빼버리는 악마처럼 아수르는 돈 받아먹고 단물 쏙 빼먹고는 또다시 공격해가지고 이사야 본문 37장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피굴하게 굴었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죠.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유다 왕국의 국제 전략사는 그런 겁니다. 북쪽에서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오고 감당하기 힘들면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유다 나라의 국제 정치학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0: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너희들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날 무시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해. 그래, 그럼 나도 지혜롭게 너희들 한번 뽐때 있게 애굽을 재앙 내리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지요, 그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히스기야는 저 말씀 듣고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던 게 히스기야예요. 이 얘기 또 했다고 저 천국 가면 히스기야가 저한테 삐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팀이 한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애굽을 믿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힘이 전혀 없어. 실제로요, 이 역사 고고학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연대기인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와 남유다와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편에 애굽 군대와 성경에도 없는 건데 구수 군대까지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했지만 엘드게 전투에서 아수르군이 연합군을 격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이 정확한 거예요. 이는 세상 역사도 뒷받침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도 좋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의 해결책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움받으러 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쫓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내쫓는다고 하는 분은 동신교회 다니면 안 돼요. 동신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접하셔요. 받아주셔요. 만시지탄이나마 본질로 돌아가니까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도다 라고 토하는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미주친 말은 몽구하니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산모가 그동안 힘을 엄청 썼어요. 막 옆에 있는 남편 막 그냥 수염도 잡아들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막판 애기 날 때는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때는 힘을 다 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그때 같은 경우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깔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대나라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군사력도 없다. 외교도 실패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도움받을 것은 무진장한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최소한의 센스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신나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사모하면 그 어떤 축복도 너끈히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증스럽지만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맘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연이은 말씀, 정말로 그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능성 사라졌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입 싹 씻으시는데 우리 지금 가나안 찬양대만 누구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희석이야, 희석이야, 혼자 기도 응답 받으라 그러지 않고 이사야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 받도록 합니다. 본문이죠.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만 독야청청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 형제자매들도 기도응답 받도록 서로 도와주라.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귀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혹은 여러분의 그 친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해 줍니까? 아, 무대에서 꼭 한 사람만 스타만 되어야 됩니까? 함께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역사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좋고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겠다. 이사야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꼭 큰 일만 내가 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하는 일이 잘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작은 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 주관자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나도 원치 않게 때로는 환경 때문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전역도 없고 제대도 없고 그런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각종 전쟁의 주도권을 누구 보고 쥐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싸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리와의 싸움이라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담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견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을 싹쓸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참지 못하고 이건 내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상책입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상책이 있고 하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 대상이 있는데 나도 이기기 위해서 되게 얻어 터져야 되고 피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투성이에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 승리니 그건 하책입니다. 하수예요. 상책이 뭔 줄 아세요? 싸워서 승리하되

0: 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래까지도 상대방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주관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왜 일곱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무릎에 보입니다. 저게 나한테 도전해? 온 때를 보여줘야지.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달려들으니까는 막 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서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를 위한 최상책입니다. 히스기야는 만시지탄이나마 드디어 이 상책 선택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 물리치셔가지고 승리 맛본 겁니다. 여러분, 차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고쳐요, 자동차 정비소로 가서 정비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요? 1번, 내가 고치겠다. 2번,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 정비사에게 맡기겠다. 몇 번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고칠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고치겠다고 씨름합니까? 전문가에 맡겨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혼자 씨름합니까? 그럴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31장 중간 부분에 가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께 가서 펼쳐놓습니다. 사정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왕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저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있는 데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주일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교인들이 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말씀이니 했지만 불편했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싸우긴 하되 상책을 써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1: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0: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1: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0: 이런 유형의 간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절과 4절, 35절과 36절을 본문으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시대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고요. 저녁부터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포항 24도, 강계와 서울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부산, 여수,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광주가 21도, 개성과 대전, 대구가 20도, 해산과 청진, 춘천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여수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대구, 대전, 부산,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해산, 춘천, 제주가 30도, 함흥이 27도, 강릉이 26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3.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거치면서 작은 빛으로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끝내 숨을 곳이 없어지죠. 우리의 현실이 잠시 근심과 걱정의 숲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임재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샘 근원이십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도 예배 드리기로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주후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은 이제 38장에 이어서 38장의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다음 2절에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결국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장을 가면요. 3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라. 이게 이제 39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그 3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4절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38장 4절에 아가리를 꿰고

내고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39장에 1절 끝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나와서 또 너를 쳐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38장의 예언의 큰 주제가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고객의 고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다시 39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스 메섹 두발왕 고개 멸망. 그래서 요거를 이제 38장에서 예언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예언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 한 장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에는 요 앞에 예언을 요약하면서 성취를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재개형 도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개형 도입구 다시 전개하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에 말했던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9장의 말씀도 38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고 또 성취가 구체적으로 다른 앵글에서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입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잘 길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넘어뜨리겠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너를 돌이켜서 이끌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3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치시는데 대적해서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꿰고 모든 군대를 끌어내면서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연합군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6절에 고멜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38장의 이제 4절 5절의 이 말씀은 곡을 무너뜨리는데 고글도와 함께했던 연합군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을 한 반면 39장에 보면 2절에 이 연합군의 세력은 하나님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 38장은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를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39장에는 이들의 규모를 확대해서 막 우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실 거야 하며 하나로 축소해서 한 존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떨어뜨리는데 언제 떨어뜨리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뜨리느냐? 자, 39장 2절에 보면 산 위에 이르러 너의 활을 치고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러분, 활은 왼손이고요.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 때 이들이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산 위에 이르러 정복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활을 당겨 가지고 쏠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활을 치셔서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시고 그다음 화살을 꺼내 가지고 당기려고 늘려고 할 곧 꺼내려고 할 때 이 손을 치셔 가지고 오른손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활을 떨어뜨리시고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리셔서 결국은 뭡니까? 무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따르면 이 울타리가 없었죠. 막는 것들이, 방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와서 이들을 정복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활을 붙들고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활을 치시고 화살을 치셔가지고 손에 있던 무기를 다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멀리서 오면 이 대적을 어떻게 하나 빨리 물러뜨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 언제 쳐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몰려오면 으아 큰일 난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짐 싸거든요. 그런데 활을 꺼내가지고 활씨를 당겨서 칠 때가 되면 우리 간이 쫄깃쫄깃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활을 꺼내가지고 활시위를 당기려고 할 그때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타이밍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치실 때도 어떻게 잡느냐? 요놈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활시위를 겨눌 그때, 그때 탁 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쳐서 사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이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급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손 다 대다가 더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마치 밥을 처음 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섣부르게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서리게 됩니다. 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이 올라와서 산 위에 막 가득 차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활시위를 당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러죠.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이 사나운 새 들짐승에 넘겨져 먹게 된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적인 저주를 받는,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 이 심상,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산다. 그러니까 사나운 새와 들짐승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곳에서 몰아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이죠. 자, 약속의 땅에 버려질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리면 이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9장으로 오시면, 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곡과
섬에

평안이 거주하는 자에게 내린다. 자, 이 불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디로 내리냐면 마곡에 내립니다. 그리고 섬에 내립니다. 섬은 어디를 말하냐? 마곡뿐만 아니라 마곡 주변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섬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건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공한 이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나운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고, 5절에 곡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그러죠. 빈들에 엎드려 결국은 패해서 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불을 마곡에 내린다. 마곡은 뭐냐? 곡 왕이 다스리는 땅. 마라는 것은 이제 장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마곡 그러면 곡 왕이 다스리는 장소, 곡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곡 왕이 다스리는 그 마곡 땅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의 주변 나라들, 자, 섬, 주변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러 나라로 등장을 했었죠.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함께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 거주지, 원래의 토지의 나라들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요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래의 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마곡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곡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걸 모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누구 가운데 먼저 알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게 하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그 다음 7절 끝에 보면 누가요? 민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걸 발견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뿌듯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하며 주변의 이들도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과 주변의 모든 섬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신다고 그러죠.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곧 이날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예언,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형태로, 이날이다, 완료된 형태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완료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반드시 역사하신다.

0: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해 동안 불태우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에 살다가 나가서 이 전장에서 와서 막 활시위를 당기며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가지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불을 떨어뜨리고 활을 떨어뜨리고 이 화살을 떨어뜨려서 다 무너져서 패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죽었는데, 자, 거기 가서 이 성읍 밖으로 나가서 뭐 하냐? 그들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 쓰러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밖에서 대항하려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 다 쓰러진 곳에 이스라엘은 가서 뭐 하느냐? 그들의 전리품을 주워오기만 한 거예요. 자, 전리품을 주워왔는데 그게 뭐냐?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자, 이걸 갖고 뭐 하느냐?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불쏘시개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게 광야 지역이고 이 민둥산이고 물이 많지 않아서 나무가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무 해가지고 땔감 쓰는 게 특히 겨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눈까지 오고 제법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돼요. 나무를 하려면 고생스러운 일인데, 아니 7년치 땔감을 얘들이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네요. 7년치 땔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이제는 나무 해올 필요 없어요.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약탈하던 그들에게서 나무자루, 창자루, 이게 다 나무니까 다 가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북방 쪽으로 갈수록 산림이 울창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가서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이 나무들이 기가 막히죠. 백향목, 막 아름드리로 몇 명이 성인이 이렇게 해야 닿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만들어낸 엄청난 무기들 다 가져왔는데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구름무더기와 같이 거대한 고개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매장되어 진멸됩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 매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군대가 골짜기에 묻히고 나니 드디어 이스라엘 땅은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더 이상 발붙이고 공존할 수 없도록 온전히 분리해 놓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리라. 우리의 공동체나 나 개인의 속사람도 거짓과 교만의 가면 앞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 앞에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사하게도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아멘. 오늘 나는 누구에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선 오늘 예배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정진해야겠죠. 8월 1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살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를 따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오늘 내영혼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한 여대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싸잡아 걸레란 말로 표현한 뒤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교수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돌아간 뒤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며칠 뒤 용기를 내어

0: 한 편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현주 시인의 걸레만큼만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좋겠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 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레만큼만 깨끗했으면 참 좋겠네 라는 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죄 많은 순서대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인은 생명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6개월 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눈이 활짝 열립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정죄 받고 너를 대신해서 돌에 맞는 것이란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걸레만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도 기억도 않으시는 완전한 의인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에서 고결하고 향기로운 인격자로 주님을 섬겼던 자매가 요한에게 고백한 간증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길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면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일조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십일조 잘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신학교의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자매와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이 손에 땀을 흘리며 벌벌 떨 뿐입니다. 40여 권이 넘는 경건서적을 쓴 조지 맥도웰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부패식 신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당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최선배 씨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황혜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인식되고 계십니까? 함께 공간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으로 나를 평가받는가 기억되는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내 남편은 나를 어떤 아내로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의 평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천거하고 문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가 AD 약 57년경.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이로부터 3년 뒤 AD 60년경 처음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기 3년 전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다. 11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두 구절을 합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의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이 무난하거나 안부를 전하는 인물이 무려 이름만 정확하게 기록된 33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잊혀질 수 없는 이름,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 속에 오랫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람, 바울의 영혼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사람, 사역 속에 잊힐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함께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가슴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추천하는 한 인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시 사이, 현재 고린도 운하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흔히 베베 집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자매가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준 귀한 자매, 내가 잊을 수 없는 자매가 있어. 그 베베 자매를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드라마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한번 도입해 보면 여기 한 줄로 돼 있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을, 이매지네이션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 3절 4절에 계속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라틴 표현입니다. 헬라 표현은 브리스길라이고 아굴라는 그대로. 이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을 대신하여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은 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계십니까? 계속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배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집으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았고 그들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기 집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들 부부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5절 하반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첫 번 그리스도인이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이를테면 이런 한 구절이 10부작, 20부작으로 그의 많이 수고한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절,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고를 치른 안드로니고.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특히 바울과 함께 한때는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일에 인정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바울의 친척이 들, 12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계속해서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려. 세상에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니 세상에 그들의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가,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 어떤 사람?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안에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드루베나, 드루보사, 드루 돌림이죠. 아마 형제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러세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수고한 사람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세요. 아,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계속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와 우리 친형제로의 루포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루포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에게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교회 안에 있는 동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같은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빌롬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들 말씀드리면 그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양인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얼굴을 갖다 대고, 어린아이에게는 직접 입을 맞추고, 깊은 그들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 볼까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바드가 너희에게 문안. 지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베베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대. 근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 누가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니라 드디오에게 받아 적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써. 그 드디오가 대필을 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온 교회를, 바울의 고린도 사역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 이 성에 고린도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정을 맡은, 이를테면 재무장관 정도 되겠죠.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이름이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문안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16절 뒤에 나오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문안받는 사람, 좋은 이미지의 사람, 평판 좋은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잊혀지지 않은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울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 외에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바를 거슬러, 말씀대로, 배운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거스른다는 원어의 표현이 반대로 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마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금 거슬려요. 우리 집에 지금 조금 거슬려요. 그러면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 계속 나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 요새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일, 그 일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일 하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라.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 착한 사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돈을 빼앗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의 내용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KT 데이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부유하고 아주 능력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장과 홈커밍 퀸을 지냈고 그 학교 출신으로 가장 멋지고 근사한 여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미 고3 졸업할 때 연인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안정된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18살 나이에 성탄절 단기 선교를 통해 처음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KT는 우간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특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충격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우간다에 평생 머무를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 KT는 일정 기간 봉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들의 모습에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KT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5살 난 우간다 어린이 스코비아와 만남이었습니다. KT는 스코비아를 잠시 돌보게 되었고 아이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스코비아가 조심스럽게 K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 물음에 KT에게는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린 스코비아는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사랑을 베풀어줄 엄마를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KT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KT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여러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죠? KT는 큰 부담과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간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부르신다고 믿었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진학하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케이트는 우간다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하나 둘 그녀의 비좁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케이티 집에 온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질병, 부모의 죽음이나 가정의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KT는 그들을 단순히 돕는 대상에서 후원자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간다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결국 13명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어린 엄마였던 KT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주 경험했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 매일의 식사와 교육, 질병 치료, 생활비, 법적 절차, 정서적인 상처를 돌보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만 돌보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학비가 없는 아이들 교복을 주고 학용품을 주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식량과 의료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그가 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펴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 벤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38살의 KT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우간다에 살아가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0: KT는 자신의 겪은 경험을 블로그와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책이 영어 원서 Kisses from KT라고 하는 한국어판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으로 2012년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KT는 자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주 두려워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울며 지났던 세월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KT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화를 담은 Kisses from KT, 엄마라고 불러도 되어라는 책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KT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가느다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작은 응답이 한 가정과 수많은 아이의 삶을 바꾸었고 교육과 의료를 돕는 사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성경적 높은 가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KT는 아프리카 우간다 현지에 맞닥뜨린 문제를 돕기 위해 2008년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소위 말하는 원어로 우간다 현지 언어인 루간다어로 진리라는 뜻의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지마의 후원 프로그램은 과와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음식과 의약품, 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으로 데려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우간다의 가족과 함께 친척,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돕는 일을 넘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회복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KT는 또한 독신 엄마와 가난한 가정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과 직업, 의료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 데이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진정한 섬김은 도움 받는 사람을 영원히 의존하지 않게,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지향했나. 마지막으로 KT의 이야기는 믿음이 추상적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만 아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감상적인 입술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수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계를 초월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저는 선한 오지랖을 부려보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선, 리밋, 한계가 없으니까요. 한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문장이었어요. 오지랖, 겉옷의 앞자락을 뜻하는 단어로 잘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흔히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죠. 대개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 오지랖. 하지만 이 성도님은 오히려 이런 오지랖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론 오지랖을 부려봐도 되지 않을까? 무자르듯 관계를 나누고 날카로운 선으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피곤하더라도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때로는 오버하는 것 같더라도 애정을 표현하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며 한결같이 바라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큰 애정으로 느껴지시나요? 성과 문을 넘어서 닿으려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선한 오지랖 한번 부려볼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6809님, 샬롬. 좋은 7시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드디어 폭염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이게 입추가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행복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에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요 일교차도 크게 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건강 유의해야 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요. 또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대지가 메말라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6809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새벽 기도 후에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출석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함께 해주시는 2642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와 뒷자리 4540님 와주셨어요. 포항극동방송 하트 반갑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PD님 좋은 아침 기다렸어요. 다윗과 유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요.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생일이랍니다 라고요. 우와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제가 미리 축하드리고요. 금요일에도 축하드릴게요. 우리 4540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다윗과 유나단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도 주님으로 참 힘이 납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담쟁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풀. 마치 억센 손으로 서로를 꽉 잡고 놓지 않는 듯한 그 형상. 혼자서는 오를 수도 없는 벽도 서로 붙잡고 놓지 않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전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돼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혼자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도요, 너와 나 함께하기에 담대히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삶이라는 큰 벽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담쟁이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외쳐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담쟁이같이 두 손 꼭 잡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9507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우리 4540님께서요, 이야, 정말 삶의 고백을 올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 삶에, 제 평생에 찬양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홀로 찬양받으소서. 할렐루야 하트 두 개. 정말 멋집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이제 국내 단기 선교까지 D-7일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요,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게 돼요. 관광객이 아닌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가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셨어요. 정말 멋진 마음인데요. 이 마음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관광객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로 가겠다. 아멘입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4420님 늘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3924님께서요. 샬롬, 좋으신 주님. 오늘 저의 믿음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찬송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같이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번 느끼지만 우리 3924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늘 너무너무 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두 손 잡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 우리 3924님, 우리 6242님, 우리 4540님, 우리 9507님,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문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더불어서요. 이제 서머 스페셜이 이번 한 주 남았거든요. 시간 빠르죠. 또 오늘은 두 글자 서머 스페셜을 줄여서요. 섬스로 한번 받아볼게요. 어제 우리 4420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출첵 제시어예요. 썸스였는데요. 사실은 이 서머 스페셜 섬스열 섬스로 오늘은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섬스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썸스라고 보내주셔도 다 돼요. 이어서 우리 이륙사이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의 목소리입니다.

0: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요. 여러분,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요. 바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박이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저자이신 우리 최상훈 목사님 모시고요.

있고요. 바로 현장 특강처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 글자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미나.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 링크 받으시면요. 이렇게 성함도 적고 이렇게 함께 오시는 분들도 적을 수 있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번 공개 세미나 무료로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50분께는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신작 도서까지 선물로 드린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이번 여름 경주에서도 뜨거운 찬양단 세미나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번엔 경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사랑성교교회 교육 목사님이시자 데이빗밴드 대표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전용수 목사님은 특별히 포항극동방송 영파워 크리스천을 진행하셨던 분으로도 유명하죠.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열리는 경주시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와, 오늘 출첵제시어 썸스로 우리 많은 방송하주분들께서 출첵제시어 남겨주시면서 무려 이행시까지 또 자발적으로 남겨주고 계세요. 뒷자리 4420님. 썸머 스페셜 끝난다고 라디오 끄지 마세요. 스위치 내리는 순간 은혜도 끊기는 줄 알고 저는 그냥 계속 켜놓겠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썸머 스페셜 끝난다고 여러분 라디오 끄면 안 됩니다. 극동방송 계속 청취해 주셔야 돼요. 더 많은 은혜가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우리 4420님 센스 있는 이행시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제가 기다렸던 분이 와 오셨어요. 우리 3072님 모처럼 방문해 주셨습니다. 섬세해서 자꾸만 약해지고 쓰러지는 내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두 주님 주신 힘으로 파이팅하는 스페셜한 여름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이행시를 통해서 또이 마음을 전해주신 우리 3072님이신데요. 섬세해서 자꾸만 약해지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3072님의 모습이 그렇기에 더 마치 영화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더 드라마처럼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3072님,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는 그 모습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3072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또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5554님, 새싹분이신데요. 세미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8월 26일 우리 함께 만나요. 저도 거기에 함께 있을 예정이거든요. 우리 7362님, 썸 타면. 뒤에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스물스물 말캉말캉 올라오는 주님 마음이데이. 아, 주님과 썸을 타고 계시는 우리 7362님이 아니실까도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말캉말캉하고 몰랑몰랑한 이런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은혜로운 이행시 보내주셔서 우리 7362님 감사해요. 2642님께서도요.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 스르륵 주님의 사랑 지금 이 시간 흘러넘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썸스, 오늘은 썸스도 좋고요. 섬스도 좋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은 출첵 제시어 두 글자 썸스로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행시도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행시 나눠주셨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67님 썸스로 늦게 출첵합니다. 썸머 스페셜이 끝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요. 많은 찬양이 꼬여있던 마음도 풀어주고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청량제 역할도 해줬었는데 내년을 기억해야겠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보서피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썸머 스페셜이 끝나가서 좀 많이 아쉽지만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또 게스트분들 모시고 정말 또 은혜로운 시간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은혜를 나눌 예정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667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우리 6809님의 신청곡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브릿지 임팩트의 목소리입니다.

0: 서머 스페셜.
1: 그가 우리를 향해. 뒷자리 2312님, 샬 좋아. 오늘 지각했어요. 들깻잎 따고 지금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과 승리하는 하루 되이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각 안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딱 맞춰 들어오셨어요. 깻잎 따고 지금 또 집에 복귀하셨는데 깻잎 사진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싱그러운 사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승리해요. 우리 뒷자리 많은 분들께서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7936님 썸스 즐거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과 함께 승리하는 수요일 되세요. 이라고 굉장히 또 센스 있는 문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좋은 아침, 우리 좋은 아침과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수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31님 와 썸스 오늘의 출첵제시였는데요.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스치듯 지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박수. 아니 어쩜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는요 어쩜 이렇게 정말 문필력이랄까요 필력까지 이렇게 출중하십니까. 센스가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안에 정말 은혜까지 담아서 이렇게 이행시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감동이에요.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기도하면서

님께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치듯 지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3631님 감사해요. 여러분 출첵제쇼 오늘은 썸스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 이 찬양곡 신청곡으로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우리 4420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위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6809님 서머 스페셜 좋아요. 이 아침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나누니까 은혜로 충만해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72님 아 썸머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썸 썸머 스페셜로 찬양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샬주와 보서 PD님과 함께라서 더욱더요. 정말요. 저도 너무너무 참 행복했고요.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또 함께 해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1772님,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출첵 제시어 썸스를 드렸고요. 줄여서 썸머 스페셜 썸스였는데 자,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싹분이세요. 뒷자리 5553님 그리고 7362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에 주님께서 되어주시는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썸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도음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시원한 샤넬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은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해요.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이 다시 자녀와 손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백성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대로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 열심히

열심히 보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만난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신뢰하기에 영육 간에 날이 장구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진짜로 들은 것이 아니겠죠.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삼가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과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 그냥 잊히나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듣고 주위 지체나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들은 말씀 중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삶은 둘째,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가 불가한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즉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생각과 의지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뜻은 감정과 열정, 욕구가 있는 자리를 뜻해요. 그리고 힘은 의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100% 온전한 사랑을 드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7절 말씀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등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출근길에 듣는 묵상 나눔, 자녀와 함께 읽는 짧은 본문 한 절,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진 않나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강론합니까? 게임과 장난감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텔레비전을 보고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가는 대신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안간 적도 있어요. 5절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겠다는 다짐이 자꾸만 약해져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게요입니다. 큐티보다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 캐릭터 열쇠고리에 마음을 쏟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1등 자리에 두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5절 말씀을 보며 그동안 큐티를 소홀히 한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머리로는 큐티가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0: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이 더 좋아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기보다 캐릭터 열쇠고리를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1등으로 두며 무엇보다 큐티를 가장 먼저 할래요. 저의 적용은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큐티하지 않은 날에는 영상을 보지 않을게요. 입니다. 마음대로 큐티하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힘과 마음을 다해 큐티하기로 다짐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하지만 큐티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줄 긋고 대충 색칠하고는 다 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큐티했어요. 큐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 큐티할게요. 저의 적용은 큐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 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백성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때 발생해요. 광야의 궁핍함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영적으로는 더 큰 위기예요. 이에 모세는 12절에서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잘 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지요. 가나안의 선물은 누리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고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지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를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강론하며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 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0: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네 번째 형식적 신앙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네 번째 형식적 신앙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다면 신앙도 형식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신앙은 행동만 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도 보시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거든요. 둘째로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고 행동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로 신앙은 익숙해지면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형식은 습관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을 갖춘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신앙을 원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말해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라는 형식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은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행동도 겉모습만 남아있는 형식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형식이 될 뿐이거든요. 그것은 남는 것이 없어요. 둘째로 신앙은 또한 사랑과 함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신앙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숨길 수 없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손과 발과 입술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은 사랑과 순종과 함께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너의 신앙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말씀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배라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해진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죠. 형식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천국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삶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사랑과 순종과 동행,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형식적 신앙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형식에만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마음을 쏟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과 사랑의 대립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다,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마음이 없는 기도는 습관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인생 광야는 바로 이 훈련, 마음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다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 형식에 굳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면서 간증입니다. 그는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 분이에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인가? 아니면 예배 순서만 마치고 온 것인가?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참여했죠.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 찬송 시간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로 준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날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찬송가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 순서는 똑같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예배라는 타이틀 형식 안에 담긴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사랑은 놓쳐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 사랑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성숙한 신앙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삽시다. 본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삶과 연결되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죠. 손목과 미간보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시는데 이것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순종의 열매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가까이 해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딸이 엄마에게, 엄마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화내는 건 그대로야? 그 한마디에 이분이 큰 찔림을 받게 되었대요. 말씀은 읽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날 이후 이분은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읽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전혀 내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 뒤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자녀가 엄마를 알아봤죠. 엄마를 보고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젠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말씀을 읽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어 봅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의 한 걸음을 옮기심으로 형식적 신앙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삽시다. 살아있는 신앙은 사랑, 그리고 순종, 그리고 동행이 담겨 있어요. 사랑과 순종과 동행이 있어야 하거든요.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귀중하게 보시거든요. 본문은 이어서 말씀을 말하라, 가르치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사랑,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랑을 일상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0: 기록하면서 일상에서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함께 할 때 깊어지고 관계도 지속될 때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손잡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어요. 남편은 참 특별하게도 이 아내를 위해서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준대요. 그리고 아내가 신경 쓸까봐 바깥 일은 다 자기가, 남편이 다 본대요. 겉으로 보면 야 참 이런 남편도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은 나랑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일은 하지만 나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더래요. 그날 이후 그는 아내의 곁에 머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얼굴이 밝아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야 당신이 나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동행하는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형식적 신앙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사랑과 순종과 동행이 살아있는, 사랑과 순종과 동행이 풍성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랑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숙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바라보는 삶인 거죠.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참된 겸손은요.